0: 24번에 하는 거 안 하고 있어.
1: 내가 저 조용히 괜찮네.
0: Ever 22, that's clear. 22707 Bridgewater Drive, reference 8744 Loud Noise, over 19. 250, I'm clearing your notes.